흥많한재딧와이와이재딧바오화이주학난얌니허유가이간광타주판얌나이디라이한자이얌디오도난사오멍얌난고재딧자이얌긴고그접자이자이의자이농타多在于乖饭干不哈再一乖乖

미와몽 말가무도 무카이답가 좀샤 고자콘 콜릉아야 타준아이 미와몽니 아메리카몽니 미와몽 타이완디 소야 통로 통라이무 글로아이 람페 깡까 능캅아이 아메리카몽니 타이완니 페 락낙 뚜조아이 람 깡까 능캅아이 잡근란데고 모이나 등양 글로 산산브라브라 미팅아이 미와몽니 아메리카몽 몽단르콩나 웨언능보 크룸시가 카데고 미좀 크룸다아이 도단람니 아좀 칸글로시도나 탄도나이가 칸시도 미 칸시던라이 태완망캉 그라우스디에고 얀르장라 미와몽고나 등게마밤유아이 무샤니팡디 은조아이시가 은슬라야 따돗모티에 타이완 방라일갑르콩무가나 짐라심사람티에 미와몽 아메리카몽 무둠카이람 그린루아이쿠 증카 라자루나페 아마카미야 크라바라아이 나아이 몽단파가융가 무건답 시가 가좀샤 허야동 쿨랑아야타시나시브라아이 미와몽 루샤몽르브라나 도글라이그제람고 무둠문노이 무슴닝딩 도라 그디 킹르콩 잔라이사이 대닝 시달릉아이 권나 시담릴 만타 도라 그디 므자자 멍아실콩 두룬나 무닝봉아이 디나지 판타 타므자나 시즈쿠 고덕승이 러자룬나 잉암 포그자이 고리에 나아이

0: 호모 지비까면 코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가마 햄. 쇼비 마비 불리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초회 안고다 알레나카 노니마코 하비초다 도다고 카키 토마모가 요타 이도모비요 어호고 도로다비초다 아다비 리코디파 마하니메